0: 어떤 걸로?
1: 에이, 뜨게.
0: 어떤 걸로? 뭐, 또 놓고 싶으라 한?
1: 아, 뭐, 뭐, 가든 거 끝냐? 야초도 야까?
0: 아, 뭐, 그래, 루이? 얘도 뭐지, 군이? 뭔가 다 그런 거? 루, 뭐, 얼굴 속에 뭔가 클래스미치? 루, 뭐, 기타 한 건가 다 그런 거? 이거 또 봐, 군이 뭐?
1: 에이, 이제 뭐, 이제 뭐, 이제 뭐, 뭐, 야초 군이 뭐?
0: 이거!
1: 이건 거?
0: 오, 군! 이거 뭐, 갔다 나?
1: 오, 갔다 나?
0: 갔니? 얘도 들리군이 뭐?
1: 아, 지겨네.
0: 무슨 소리야, 이?
1: 간다, 무이스쿠일라, 낫다.
0: 운살로? 어? 뻑따롱, 오이?
1: 아, 뻑따롱, 안나. 응.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
0: 운사.